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안 돼. 이 캠블 멘젤 표고 있어. 웃으시면 되게. 다 멘젤 표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여서 하는지 봐요.

0: yourself, you are attached to it, and any obstacles that come in the way of fulfilling the interest of that self, you feel hostility and anger towards this, and hatred and so on. And there's this dynamic. So to give an example, for say if you are walking in a shopping complex or supermarket, and you see kind of beautiful items displayed there, and there might be a particular object that you feel really attracted to, and when you look at that thing, you know, in the shop, you will of course have a sense of kind of craving, and then kind of a feeling that this is really wonderful. However, when you have actually bought it and then given it the label that this is mine, so once you have sort of projected this grasping and it's mine to this thing, then of course your attachment to this thing will increase. It will be very different from when it was in the shop before. Although the object or the article remains the same, your own emotional kind of attachment, your own attitude towards the thing has completely changed now. And also there will be a much greater sense of cherishing, attachment, craving, and also probably a greater admiration for this thing, attraction for this thing. So you can see here that because underlying this attachment, once you have given the label that it's mine, is a belief in some kind of a self for whose enjoyment you have bought this, and you can see that there is, in the dynamic,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o the Buddhists therefor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ally negating this conception of self as some kind of autonomous reality. And once you have negated, once you have kind of shown the groundlessness of that kind of belief in a self as an autonomous reality, then you also undermine the basis for having strong attachments which are built upon this conception of selfhood.
1: Yeah. 난 되게 패지 테마 되니기 에네 가사가 담이 좀 고미아 송어마도 추리 담이 사지 패지 송교야 말이.
0: So among the Buddhist schools of thought, Vaibhashika and Sautrantika, the first two schools, only speak of the importance of meditating or contemplating on no self of person, but they do not accept any notion of no self of phenomena.
1: 다데네 웃음니기 에니 가사가 담이 디땡래야 최기 담이 사야지 숨기야래. 다데 내가 전부 도와 대기기 하다 가사가 담이 좀 건데야 되기 에니 다든 되네. 다든 되네 비게 다 차단해야지. 그 딜리야 그 너도래. 이네 차단해서 유저다 될래야 그게 가속으로 그게 야 현자 용대야리야. 야 딩은에 그 년부 땡고 캐면 누가? 봐. 전당가나 최이 담임신 최다 강사신이 가다 최이 담임의 강사가 담임신 시행유도자네. 아니 강사수도자네. 지단 최고는 먼저 강사다 여말이디 뉴지가 나는 먼저 강사시다 여말이디 이나야 안데데 최다 강사 니수체 강사수도자네 롱접어버듯이 디두 집어버 디두 롱접어버듯이 다다 디두 유진 집어버듯이 다 디 최스르자네 대롱 짜자 풍속이 되게 최 양나랑도 죽사 양나지다 풍속이 또 풍속이 되게 최디디 아니 최다 가서 있으시오 최르체 자 디지르자네 롱 쩌버보 다 아니 라이어 되게 자유주 동아 담이 디 권배 탈래야 아니 그게 롱 짜자 풍속이 최디디 아니 나오는 신다 대바 메드베 지다 나오는 쇼거 왜 당연히도 말한서다 능수다 신주 리아다 꼭 간다 지금 아태긴 즘버로 숙청부지 고 용기여바 인류자네 딱 대 바 말았어야지 딱 이제 거 가서 가서 그래 년부터 그래서 저거를 쓰려나 빼나 말한서다 치 숙진기 쳐디디 치 숙진기 쳐디디 딱 말한서래야 지금 그게 유태단 때 체내

0: 최 탐제 아니 원이 못 줘봤어요. 대야 아니 당연 답변 원도시는 최 탐제 원이 못 줘봤어요. 단디 최리야 대선으로 최최 아니 원이지 못 줄로 소소소피게다 가서 투모모인 배 원이 못 줄 수 있다는 시험 누구 봐. 시제 탐제로 아니 원이 못 줘봤어요. 다디가네 고보자인 부여래. 디니 메르케즈 말해. 그걸 간다. 가시고 그게 코란 게 둘루지 아니 말하자면 야다 가다 지 텐딩 뭐네 이거 소리다 휴지심입니다 당연히 제가 간다 아니 너디 아들 시신 너디네 송샤바디디 코란 게 좀 더도 다 대야 지 시신 무버더고 대야 지든 타니가 원도 가서다 풍금 뛰지기 배추 남남자 망고 실험 대해서 뭐 남자 무슨 소리지 대다장 이제 탄예도 인기 있으니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으니 송윤주 자네 따오 가다 가실 전다고 잡아 자세 연구 아래 다 지는데 왜 중지인데 다시 막 하나 줘 그래 다 남들 배 이니 시대야 들어 다 교연 전부 아래 교연 가야로 슬라바 이나 아니 결한 게 치 송월이야 지기다 상당에 민의 차단해야 되리 결항기 지인이 실전적으로 까베 아니 전쟁 체제 다음에 되기 평균 연하야 결항기 영화리야 거두기 영화 먹고 있는 것도가 뒤두기 영화 영화 대비 되기 그 뒤두 차 되기 아래 아니 될래야 아니 결항기 안다 순진 이동 그때 거는 이때 관배 결항기 아니 가서 우리 뒤두기 단 영화 차 대봐 뒤두 될래야 아니 차단 그래서 가두고도 와 상당히 좋아. 이니네 결항계에 송어 레 당연히 비직시. 대네 르버직리야 우마베 나라 이니 치든 미시바 넘직베 따와디 최지 다음에 라과질의 셰시. 송지 이동 그때 거는 최지 다음에 라과질의 셰시. 대당라 이니 넘베 대네야 섭두치니 이니 송어 시리 전도 못 주고 섭도 마세베 짐바테야. 대발 못 줘버리 쟤는 소매 직제. 다 우마보 룩지기 아니 치 소모다 난 즘바 그게 이와 마치고 쟤는 니가로 가다 아니 니가 쇼를 해. 다 가다 치 소모 치를 던져봐 막아 치를 던져봐 샤. 이 교연 좀 누가 아 치리 샘잠배 샘잠바다 내저저 우마랑 유배 치를 던져 못 줘버렸을 때야디. 시중 당장 재니다. 그게 많이 배 인상. 단 니 수준 차지 참이. 니뭐 인도 산에 된다고 하는 재 인도 산에 그 니 좀 해봐 차지. 아니 연아 니 그거지 시부로 샤바 인도 산에 그 재는 많이 배 인도 단 매발에 삼는다. 재한테 봐 뒤지그래. 개제 딱봐 뒤지 해봐 이나. 난 짐벌 샤샤나야. 그 짐벌 개지 참이 샤나 대보야 말해. 그 뉴를 때네 샤고 그래. 치송어 차를 때네. 초세 여번 능신 초를 때는 샤고야 능신 제는 차토모를 때는 초지 샤모를 때는 샤고가 능신 난즈버대야 균튜는 연대버신 두산에 즈버기지 샤면 연구 말이 근데 이번 인두산에 균튜베 때는 그 가서 그래 샤고야 지금 인두산에 시중도 최대에 초지 샤를 때는 따버지 용초도 왔어 자 근데 인두산에 시중다 난즈버니가로 연의 연념 매는 매념을 봤어 자 근데 인두디 여와 체크 좀 민두스 근데 가다 연이
1: So this is how the Yogacharya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In contrast to the Madhyamaka school, the middle way school, develops a different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they would read the Perfection of Wisdom scriptures as being literal and accep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any intrinsic identity and intrinsic existence. So they do not make distinctions between subject the consciousness or the mind and the object

0: 제안은 마상 것이 커지더니 온대 그러봐. 자, 너희 뭐 이런 사안에 대소단에 좀 가가래. 대소 충사하러 시래. 다이 내 소체들 이들 삼월로 해지 군웅 영어도 저 탄에 제대하지 해지 온대 그러봐. 자, 너희 뭐 이런들 전부지 디가래야 변하지 소소소소 변다 지금 동구치아 손으로 그러봐. 변하 장소 장자야 선배. 양나 배지 배 소소소 변 곧더비야 손으로. 다가는 신기 아니 미션달이야다 나바케야 나고는 나바케야 류지레고는 나바케야 단 디즈테디 차단글루 군엘란데 아니 단 나바케야디 고탄이도와 자 디네 인도 자물리디 강기 미 단 로규그 나라라 지 간다지 네베 차와 샹의 동에 대야게 네베 차와 패무체디 간다 뉴몽고와 중어도 세브샤 최소 멍루네 총석 소소스 배데 지 가서 변 라고 배데 저서 더야 더는 나서 나무 수지리 이 상황로 샘 투는 좀 어디 세브샤리
1: so if we examine human activities human action although there might be a level of action which may be purely one could say driven by biological forces such as a simple reflex, act of a reflex, which can be seen as being, from a karmic point of view, from a moral point of view, a neutral action. But most of the important actions really derive from or stem from some kind of motivation or intention or a state of mind, which includes even such destructive acts as self-destructive acts as beating oneself or causing injury to one's own body to the kind of more extreme self-destructive acts such as committing suicide and so on. And also there are acts which are destructive to others caused, committed through one's body, speech and so on. So all of these destructive acts, whether it is self-destructive or destructive or for others are really caused by disturbed states of mind, the mental afflictions. And also if we look at the world history, the history of human beings, we will notice that from the smallest act of destruction, such as causing injury to one's own body, to the great acts of atrocities such as large-scale war and so on, underlying all of these is a mental affliction, a disturbed, undisciplined state of mind.
0: In the daily doa, jigpu, kena chesigi tandalia samtam, any pujan ringu samamakor cheche, didig tanea, shampoo le jadi, rang shampoo le jadi, deko yungu de zudedi, haji mongbe wang yon de vichi selva. Tam mongbali yon de niche. 봐. 몽정고 몽고직다. 아니, 내로 신로도 지금 몽바 용불바.
1: And also we will notice that there are also other kinds of destructive actions which are caused by ignorance. For example, out of short-sightedness, we lose sight of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an action, long-term interest, and then commit a certain act. These which are destructive, these are acts, destructive acts caused by ignorance, a simple not knowing.
0: So today, my indi, Takanda, Maranza, Jigda, the mean door, Zor Turbe. Only that to do the Tabine, Jig Giliati, Nabakiano, that monks in it, that Kanda in Nabakia. 초보자야. 나 디저트에 딱 커도 돼. 시장 걸로 지 레인구요래. 시장 걸로 레야게 자와자와로데 착외 왕게 랑로 착왕. 지 랑게 그게다 지 변화 범위 변화 자와로 내가 더 안에 착받아. 내게 깨배 애는 초대야. 양나 세라 창 초대야. 나 몽구지 도시 형 되기도 봐. 저 세부 샤르샤. 간다 둔주지도 나러리야. 초대야 디디 투서디 내차를 댄데 지. 간다야 차단이기 때문에 둔주지도 나리니 투대야지 차단이 제대로 와.
1: And also if we observe the world of animals, even in the world of animals, a lot of